0: 아이 나하러 미식 잡아.
1: 아, 만나시네. 예.
0: 기계 나하러 가보는 뭐 기계 나하러 이 뭐 집에 가면은 가이시영적 숙고 한다 미신어.
1: 아,
2: 내일 볼까? 어설라.
0: 이 아이 나하러 가보는 뭐 나하러 가보는 거 무슨 쌀칸가 미부 다 자시자 자간다.
1: 아,
0: 어 나이버 그렇게 어타거를 깝하다. 어타거라.
2: 아무런 미신가.
0: 예.
2: 삽자칸하지네.
0: 섭섭하나시대 왕만이 걸으면 큰일이야 동만이 걸으면 큰일이야 모르는 걸으면 큰일이야 어떡하라 안위양탄한다고 까망 아무 부부수저 또 깝카 먹으러 안 들어 기분 깜짝 봐
1: 이거 뭐 너가 뭐 기분이 탄다는 거야
2: 남아시는
0: 거야 아무 모르는 농담 비 농부 흥뜻스랑 이야 다네 모르는 거 흥뜻랑 탄가 응고 기시구만 무시구만 가입했냐 무바스 좀 꼭봐
1: 그 무슨 일 나고 한번 타나니
0: 아무 타나 실이야. 내 까망 까망 까망 얼룩해. 어 그저 뭐 타가 만나면 파게 어타고를 뭐랑 동네 사디 동원이 걸으면 큰일이야 왕만이 걸으면 큰일이야 생명이 공원을 큰일이야 빠라 똥하지 수입이 훌륭나 볼래
1: 아무따
0: 똥고 고통나 볼래 그리켜
2: 안다라 군드라
0: 얼룩해 부 가토리야 서부팡 통 필리정포 에이 어부 바로인가는 아무거이 아 응고 기승원 못하게 하이 이거 뭐나이 패게블레 뭐나이 패게블레 니 부바서 정 마이티 간다
1: 아 가동작동 패겠다
0: 에 마게 깝가서 뭐나이 응 하버럭 사가워 토나하니 토가이 악마하니 야풍는데 사가이 먹을래 깝가드 그러니까 뭐 힘을 나 힘을 뭐뭐 빈간에 칼레 드룩드룩하니 형가 저건데 뭐뭐 이잘칸가이 악마 카브룸 패겠다 답가이 능 틀리야 뭐나이 고소 기시구만 능 답을 틀리야 아버도 거의 능
1: 민 맛이 좀 살짝 하다.
0: 민 맛이 좀 바로 에베는 그거 서전 아니 바로 서전 아 뭐 오케이.
1: 그러냐?
0: 그거야. 아뭐 방필하냐? 들었다만 드랍 저는 왜 이렇게?
1: 아 키비 가보자 나 이제.
0: 예 키비 장난 들었다마. 기시고 마도 무 맛이 좀 꼭 살이 더 이뻤다.
1: 아
0: 어바보 자
2: 가토리아나
0: 약으로 먹힌다.
1: 뭘 필라냐다?
0: 예. 아. 아로 개보는 우리야 개보실이야 아나 아니 타고라 기비클랑카 앙따버러 엄마 앙시 미히가 세는 무방 필링 이 사람이 양보르 사람이네
1: 아
0: 가소리야 사보훈다
1: 아 무슨 볼 필이 사정가 뭐
0: 사정가 대개서 버는 뭐 부심한지
1: 아본다 아 미히
0: 뭐 한여 달바니 뭐하고거나 아 가소리야 미히다
1: 아
0: 가소라나니 이라니 양 그거 아, 뭘 피내자니, 그냥. 어, 바보, 넌 아니, 바보세. 너랑 마이크 동자세니, 아는 마이크 장자르디. 너랑 마이크 장자세니, 아는 부대 카르디. 아니, 바보.
1: 또 반응 뜨자디.
0: 안 녹심 밤만 있어도, 어, 바보.
2: 그 상태 채집을 해나는, 벗겨나이버.
0: 아, 그다?
1: 에, 바이. 미는 비는 뭐 카나 떠야다, 걔는
2: 그것만.
0: 아, 너랑 막 크다, 카나 떠자, 바이.
1: Aku tak nak.
0: Aburi ni mau busuk
2: wah.
0: Abi, oma, bawa yakun kebang kau ama. Babu tu bawa yanang seru seru pergi. Oh ama, neng nani ma. Bawa busuk lor ma, heror burur ma, heror babu heror burur mungkin. Ah, katuri aja bu, kairo kan ta.
2: Ah,
0: tam kaya tu busuk pakaian kaya. Om no pano, kisah pan bagai sah masalah jadi neta. Nih dah kata katuri aja bu. Kena, tirong tama masa. Kau nak gua habis ke bawa? Habis itu ke mayo mah kenapa le?
1: Ama
0: ni tengah yang kurang mesti kurang mesti tengah kau yang mana tak kaya sana
1: sah?
0: Bukan pelai ya, salah ya, pelai ya, salah kena. Eh, di ni sah kena, kena nyok sakit lagi kah?
1: Kena nyok.
0: Bin besar lah, sakit kah? Agak tahu sakit kena, dah sama yang kena.
1: Aku kena musuh.